0: Oreo FM guarantee.
1: No crop songs. Got it?
0: Yes.
1: Good.
0: Now back to the music.
1: Back to the music.
2: 쟤네 그랬다. 그 옷을 퓨로 다 다샤. 선물을 매스크 지내와. Como faz tu?